0: 이거 해적 우무무기 이거 씨야 지금 마 보기 또 제가 씨부디 지금 사기 아버지 다는가 보기 또 믿다고 온가기 믿다완 기가기기 따봤딘 이거 이가기 그때 또 봐야긴 이거는 마 the TV app dot two the two is T O 이 쓰디가 따고 이거도 이거 있으면 더 쓰기하고 이거 사고 이 뒤쓰기 따봤다 이거는 free TV 또 이거 하나는 www.thetvapp.2 The 2 is T-O 이거 있어기 이거 딱그것만 마티산에 만은 기고야 가스타 지금 가고 이거 다 봤다만 만은 케이블 이거 이거만 민나기 이거 딱그이나 하나와 손나만 이거 보고 차노 만한 내기스리 갔다기 보기하고 기가기가 나와봐 이거 모두 이거 그때 봐인 이거 하나는 마 TV app dot two. The two is T-O. TV app dot two. So they got you. Dot two. The two is T-O.
1: This is the MBC Community Events Calendar.
2: The Lackawanna Indian Band Cree Language Festival is set to go Thursday, June the 4th from 10 a.m. to 3 p.m. featuring students from Division 1, 2, 3, and 4. This will be held at the Sally Ross School in Hall Lake. There's a new category this year, a parent and child category for oratory or singing. Students must be attending a Lackawanna Indian Band school or LaRange Provincial School. To register, call 306-425-4938.